0: 와 매사에 자훈의 위 긴연세키데 오네가이시마스 긴연세키데 오네가이시마스 안에 자리 형지 다우기야 데와 고치라에 도저 데와 고치라에 도저 아란기나리 시간에 관해 더 진행가자 소래대와 교와 거래대 시즈레시마스
1: Here's some Canadian content celebrating Canadian recording artists on Fairchild Radio.